0: 좀 가라.
1: 어. 잡아.
2: 잡아.
0: 저거 좀 이제 와서
3: 잡아. 더 뒤에.
0: 이게 나인트 그러고.
2: 어. 자. 자서 이로 졸로라 잡아 드려. 되게 다. 안노.
4: 아. 이 서양 가면

이라도 짜라게 나한테 이렇게 도 말 하고 그 호고 그릇 또 듣고 바로 들어오다 했다 근데 이제 아무 안 도와라 이게 말 들을 수 있다 바로 가봐 바로 차도 하지 마 두고 저 혼자 아이다

0: 발로 맞고
1: 믿은 시커를 해야 돼 시커를 못 달라 나 미니 할 시커라
0: 미니 할 시커
2: 자 점머지
1: 점머지가
3: 네 아유 아니 칼칼
2: 좋다 애들 갖고 있어
1: 노
4: 哎，好兄弟，这边去吃么点？好，这边去吃么点？